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세계 핵 군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는 일본 시간으로 23일 아침 뉴욕 유엔 본부에서 최종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대립해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회하게 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달부터 4주간에 걸쳐 열린 NPT 재검토 회의는 22일 최종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채택을 목표로 한 최종 문서의 초안은 수정이 4번 이뤄졌으며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와 북조선의 비핵화 등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국가 간 대립이 표면화돼 있던 표현이 대폭 삭제됐습니다. 한편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 이란은 어떠한 핵무기도 추구, 개발,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 등을 이란이 삭제하도록 요구한 데 반해 미국은 표현을 남기도록 주장해 물밑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6시경 시작된 회의에서 의장이 매우 유감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회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NPT 재검토 회의에서 최종 문서 채택이 이로써 3회 연속 불발됐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중재국 파키스탄군의 육군참모총장이 이란에 도착하는 등 외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는 파키스탄군은 22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파키스탄의 치안관계 소식통은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이 방문 기간 중에 이란 요인들과 회담하고 전투 종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2일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의 이란 방문에 대해 우리가 중요한 국면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합의가 가까운 단계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의 차이점은 매우 깊고 다방면에 걸쳐 있어 외교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방문지인 스웨덴에서 기자들에게 파키스탄이 계속 이란과의 중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들은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고위급에서 파키스탄군의 문의로 육군참모총장과 항상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면서 과장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한 것처럼 다른 옵션이 있다며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0: 모테기 외상은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전화회담하고 전투 종결을 향한 유연한 대응을 요청하고 페르시아만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이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6회째를 맞는 양 외상의 전화회담은 22일 저녁에 열렸으며 모테기 외상은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은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전이 유지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사태의 진정화가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란이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미국과 조기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테기 외상은 페르시아만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이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고 올해 1월에 이란 당국에 구속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일본인과 관련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의 현황과 이란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경제산업성은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일본 기업이 관리하는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이르면 25일에 일본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석유 대기업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관리하는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이데미츠 마루가 이르면 25일에 아이지현 치타시에 있는 사업소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는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일본 기업이 관리하는 유조선으로서는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조선에는 일본인 승조원 3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전원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있고 자사 정유소에서 석유 제품으로 정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통괄 조정관은 22일 회견에서 승조원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므로 환영한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적인 안전 항행이 에너지 안전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속 주시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관계 선박 중에는 에네오스 홀딩스의 자회사가 소유한 유조선도 5월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6월 초순 일본에 도착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홋카이도시 아사이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소각로에 아내의 시신을 소각한 것 등으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소각로에 아내의 시신을 소각한 것 등으로 33세 동물원 직원이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 경찰은 22일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직원을 살인 혐의로 재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조사에서 아내의 목을 로프로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에 참가하던 고교생 등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방에츠 자동차도 버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버스를 운전했던 68세 용의자에 대해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감정 유치를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약 3개월 반 동안 전문가의 검사 등이 끝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0: 2025년도 노동자 1인당 현금 급여의 총액은 5년 연속으로 전년도보다 늘었지만 고물가가 이어져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전년도 대비 감소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현금 급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물가 상승이 완만해지고 있다. 춘투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합니다.

0: 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다음 시즌부터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종목으로 현역 복귀를 표명한 우노 쇼마 선수와 혼다 마린 선수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4년 후인 2030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올 가을쯤에 처음으로 공식 경기에 출전해 연기를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本当,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5: 縁結び。
6: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0: 그건 앤무스비 부적이에요.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0: 앤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6: 앤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르 오마모리.
0: 앤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可愛いお守り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7: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7: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7: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7: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7: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7: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7: 가와이
0: 처럼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0: 있어요. 또 문장 끝에 ですね를 붙여서
1: かわいいですね
0: 라고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1: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에?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1: 可愛い 可愛いですね 可愛いお守りですね
2: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見て, この T シャツ!
4: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3: 見て, この T シャツ!
2: 이 티셔츠 봐!
0: 見て는 동사 보다
1: 見る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1: この는
0: 이
1: T シャツ는
0: 티셔츠입니다.
4: 面白いですね
2: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1: 面白い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 를 붙였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 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 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1: 오키, 오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오키ですね 오키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0: これをください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는
0: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本当、かわいい。これもいいですね。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縁結び。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6: 자, これをください。
8: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2: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2: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0: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2: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0: 네,

0: 10,000m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NHK 월드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자료 공개로 제공하는 정보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또 엽서를 실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우체국 창구에 접수 시 규격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규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참고로 규격 봉투의 크기는 봉투 형태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시 가로 22.7cm, 세로 10.1cm입니다. 규격 위의 봉투는 A4 사이즈 용지에 인쇄한 후에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엽서의 크기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크기인 가로 9cm, 세로 14cm입니다. 제작 파일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구원모님이 일본 우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모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엽서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용어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우편물은 규격 우편물과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서는요, 크게 정형 우편물과 정형 외 우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형 우편물이 한국에서 말하는 규격 우편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에는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분류돼서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규격이라는 말을 사용해버리면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 안에 규격 내로 오해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좀 복잡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형 우편물의 규정은요. 우편물의 길이가 14cm에서 23.5cm, 폭이 9cm에서 12cm의 직사각형이고요. 이 두께는 1cm까지, 그리고 무게는 50g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모님이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신 이 규격 봉투는 길이와 폭은 규정 내이기 때문에 안에 넣는 편지와 또 자료의 두께가 1cm까지 또 무게는 50g까지라면 정형 우편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렵네요. 그래서 네. 이 부모님은 A4 용지에 인쇄를 한 다음에 이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규격 외 봉투의 PDF 파일도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형 우편물의 규정을 넘는 정형 외 우편물은 그 다음에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A4 사이즈라면 정형 외 우편물의 규격 내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설명을 들어도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과 한국에서 우편물 규정에 있어서의 규격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0: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저희들도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복잡하네요.
1: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두 가지로 나누고 일본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씩 또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에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원모님께서 엽서도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엽서의 최소 크기인 90mm 곱하기 140mm는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이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g 이상, 6g 이하. 네, 그리고 종이의 질도요. 일본 우편이 판매하는 우편 엽서와 동등 이상의 두께, 그리고 백색도 흰색이죠. 또 담색, 그러니까 옅은 색이 되겠습니다만 담색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반적인 복사용지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0: 네, 2g이 되지 않는 얇은 종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구원모님,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구원모님께서 이 일본의 우편 엽서, 우편 봉투까지 직접 만들어 보신다는 시도를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짧은 영상에 소개된 일본 문화의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로 유명한 산리오의 발자취를 더듬는 뮤지엄이 4월 3일에 야마나시현에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헬로키티 등 산리오의 캐릭터가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생활 필수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 필수품을 살 때는 산리오의 캐릭터가 있는 굿즈, 예를 들면 티 코스터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굿즈가 브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소중히 읽고 있는 NHK 출판의 신자포니즘 서적은 이 타이틀이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입니다. 이 멋진 타이틀을 응용해서 이번에도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한국에 공존하는 일본 문화를 이 신자포니즘적인 시선에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는 티 코스터 그리고 파우치 보여주셨는데요. 네.
1: 서적도 있죠? 네, 저 방금 소개해 주신 서적인데.
0: 네. 일본은, 네. 예, 왜 일본, 아,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 라고 하는 책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주영님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희야말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이주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 반가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하나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주영님의 사연에서 서울 앵가 마을의 이 화재가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 서울 앵가 마을의 사연이 요즘은 안 와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서울 앵가 마을의 앵가리 이종풍님께서 바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가 마을 앵가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날씨가 한창인 요즘, 앵가 모임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서울 앵가 마을 회원 5명이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정기 모임 날인 5월 24일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연이 선택이 된다면 아마도 먼저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올해도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일본 분들이 서울 앵가 마을 10월 3일 정기 모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 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강남 선릉 카페에서 일본 화가 고 가토

0: 히로 미츠씨의 전시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설명도 듣고 특히 고 가토 히로 미츠씨는 이단 화가로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관람자들 중에는 방송통신대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죠. NHK 국제라디오 방송인 하나카페에 초청되어 인터뷰한 적이 있는 자포니즘 연구자 이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죠. 그래서 NHK 하나카페도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에게도 서울 앵카마을이 방송이 되었다고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1: 네, 지금 사진에서 너무 다들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0: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특히 일본의 앵가를. 그러니까 보통 모임보다 훨씬 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또 얼마나
1: 네.
0: 화목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이게 저희들도 상상만 해도 머리에 선악이 떠오릅니다. 네.
1: 네. 네, 다음에 일본에 오실 때는 좀 일찍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또 초대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모임이 촉박했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그 모임하는 데 가서 취재할 수도 있고 저희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사연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또 같이 이주영님과의 연관성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까리 이종풍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아키타현에 사시는 무라키 노리오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저는 아키타현 코사카 정에 사는 무라키 노리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방송에서 코사카 레일파크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마을 북쪽에 있는 토와다 호수를 소개해주셨는데 이번엔 다시 우리 마을 관광 명소를 소개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코사카 레일파크는 원래 이웃 도시 오오다테를 잇는 철도의 역을 재활용한 시설이고, 저도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이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또 저는 대학 시절 한국말을 배우러 이 야마시다 PD님과 같은 이 나라현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요. 귀향할 때에는 일본 서쪽 해안을 통과하는 침대 열차 니혼카이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아키타현 코사카 정은 1900년대 초기에는 일본 최대 광산 산출액을 기록한 도시여서 이 코사카 레일파크 인근에는 그 시기에 건설된 서양식 외관이기는 합니다만 내부는 일본 가부키식인 호라쿠칸이라고 하는 극장이나 광산 사무소로 사용된 서양식 목조 3층 건물 등의 관광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코사카 정 자체가 도호쿠 신칸센 노선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기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기회가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상 이유로 한국어 통역사 일을 좀 쉬고 있지만 만약 우리 코사카 정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에 우리 마을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0: 네.
1: 무라키 노리오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또 우연하게도 이 무라키님은 지난주 하나 카페에서 관광 정보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코사카 철도 레일파크가 있는 아키타현 코사카 정. 조금 전에 편지에는 코사카 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정은 코사카 마치라고 읽어요. 이 코사카 마치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우연이지 않나요?
0: 그렇죠. 우리 야마시타 PD 후배이신데,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코라쿠깡이라는 극장이 나왔잖아요.
1: 네.
0: 사실은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원 때 여기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로 가서 이 코라쿠깡에서 메이지 시대 칼싸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당시에 딱 끝나고 나더니 오늘은 아나타가 슈야쿠, 당신이 주역, 한번 해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1: 네.
0: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1: 네.
0: 칼싸움을 가르쳐 주고 칼싸움을 세 명을 한 번에 단칼에 베는 걸 가르쳐 주고 저에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사진까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저도 아주 우연이네요.

0: 네, 이 고락강이 30여 년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무락기 놀이원님의 이 사연에서 고락국강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1: 정말 계속되는 우연이 저희 네. 하나카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락기 놀이원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 관광정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야마나시현에 있는 NHK 고후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후지산의 이 여름철 시즌 중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은 올해도 인터넷 특설 사이트에서 이 등산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야마나시현 쪽, 이쪽에서는 여름철 등산 시즌 중에 등산로의 혼잡, 그리고 매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요, 이 5분응선, 고고음이라고 하죠. 5분응선의 이 등산 입구의 게이트를 만들어서 등산객의 사전 예약, 그리고 통행료의 징수 등을 해서요, 이 등산객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예약은 홈페이지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대표자가 이 등산 날과 그 다음에 등산 인원수, 그리고 산장의 숙박 여부 등을 입력하고 1인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예약할 때는요, 이 방한구, 그리고 등산화 등의 장비를 갖출 것과 또 밤을 새워서 등산을 하는데 일본말로 당간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총알 등산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밖에도 룰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편 후지산에서 유일하게 중턱에서 등산할 수가 있는 요시다구치 도산도, 요시다구치 등산도를 이용해서 5분응선까지 등산한 분들에게는 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 네, 야마나시현 후지산 관광진흥그룹은 후지산 신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 산 기슭에서의 등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 고고매, 그러니까 5분응선 이상의 혼잡 완화로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시즈오카 현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 등산철에 한 명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 등산객의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0: 네,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후지산의 올 여름 등산 시즌은 야마나시현 측의 요시다 루트와 시즈오카 현 측의 스바시리 루트가 7월 1일부터, 그리고 시즈오카 현 측의 후지노미야 루트와 고텐바 루트가 7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모두 9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1: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와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또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세계 핵 군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는 일본 시간으로 23일 아침 뉴욕 유엔 본부에서 최종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대립해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회하게 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달부터 4주간에 걸쳐 열린 NPT 재검토 회의는 22일 최종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채택을 목표로 한 최종 문서의 초안은 수정이 4번 이뤄졌으며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와 북조선의 비핵화 등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국가 간 대립이 표면화돼 있던 표현이 대폭 삭제됐습니다. 한편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 이란은 어떠한 핵무기도 추구, 개발,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 등을 이란이 삭제하도록 요구한 데 반해 미국은 표현을 남기도록 주장해 물밑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6시경 시작된 회의에서 의장이 매우 유감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회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NPT 재검토 회의에서 최종 문서 채택이 이로써 3회 연속 불발됐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중재국 파키스탄군의 육군참모총장이 이란에 도착하는 등 외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는 파키스탄군은 22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파키스탄의 치안관계 소식통은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이 방문 기간 중에 이란 요인들과 회담하고 전투 종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2일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의 이란 방문에 대해 우리가 중요한 국면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합의가 가까운 단계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의 차이점은 매우 깊고 다방면에 걸쳐 있어 외교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방문지인 스웨덴에서 기자들에게 파키스탄이 계속 이란과의 중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들은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고위급에서 파키스탄군의 문의로 육군참모총장과 항상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면서 과장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한 것처럼 다른 옵션이 있다며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0: 모테기 외상은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전화회담하고 전투 종결을 향한 유연한 대응을 요청하고 페르시아만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이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6회째를 맞는 양 외상의 전화회담은 22일 저녁에 열렸으며 모테기 외상은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은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전이 유지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사태의 진정화가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란이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미국과 조기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테기 외상은 페르시아만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이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고 올해 1월에 이란 당국에 구속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일본인과 관련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의 현황과 이란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경제산업성은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일본 기업이 관리하는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이르면 25일에 일본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석유 대기업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관리하는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이데미츠 마루가 이르면 25일에 아이지현 치타시에 있는 사업소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는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일본 기업이 관리하는 유조선으로서는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조선에는 일본인 승조원 3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전원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있고 자사 정유소에서 석유 제품으로 정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통괄조정관은 22일 회견에서 승조원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므로 환영한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적인 안전 항행이 에너지 안전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속 주시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관계 선박 중에는 에네오스 홀딩스의 자회사가 소유한 유조선도 5월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6월 초순 일본에 도착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홋카이도시 아사이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소각로에 아내의 시신을 소각한 것 등으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소각로에 아내의 시신을 소각한 것 등으로 33세 동물원 직원이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 경찰은 22일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직원을 살인 혐의로 재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조사에서 아내의 목을 로프로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에 참가하던 고교생 등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방에츠 자동차도 버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버스를 운전했던 68세 용의자에 대해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감정 유치를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약 3개월 반 동안 전문가의 검사 등이 끝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0: 2025년도 노동자 1인당 현금급여의 총액은 5년 연속으로 전년도보다 늘었지만 고물가가 이어져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도 대비 감소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현금급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물가 상승이 완만해지고 있다. 춘투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다음 시즌부터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댄스 종목으로 현역 복귀를 표명한 우노 쇼마 선수와 혼다 마린 선수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4년 후인 2030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올 가을쯤에 처음으로 공식 경기에 출전해 연기를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혼토,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2: 縁結び
3: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혼토, 가와이.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縁結び 부적이에요.
4: 800엔이 나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恋人가 되길 오마모리.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0: 요.
1: des
0: 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1: 네
0: 는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1: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1: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2: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1: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1: ですね를
0: 붙여서
1: 가와이ですね
0: 라고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1: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에?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1: 가와이 가와이ですね 가와이お守りですね
2: 네, 잘 따라 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見て, この T シャツ.
4: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3: 見て, この T シャツ.
2: 이 티셔츠 봐.
1: 見て는
0: 동사 보다.
1: 見る의
0: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1: この는
0: 이,
1: T셔츠는
0: T셔츠입니다.
4: 面白いですね.
2: 재미있네요.
0: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1: 面白い는
0: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를 붙였죠?
2: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面白い面白いですね
0: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1: 오키 오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오키ですね. 오키ですね.
0: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高い 高い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0: これをください.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는
0: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可愛いお守りですね.
7: 本当可愛い.
6: これもいいですね.
7: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になります.
6: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NHK 월드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자료 공개로 제공하는 정보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또 엽서를 실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우체국 창구에 접수 시 규격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규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참고로 규격 봉투의 크기는 봉투 형태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시 가로 22.7cm, 세로 10.1cm입니다. 규격 위의 봉투는 A4 사이즈 용지에 인쇄한 후에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엽서의 크기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크기인 가로 9cm, 세로 14cm입니다. 제작 파일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구원모님이 일본 우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모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엽서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용어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우편물은 규격 우편물과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서는요, 크게 정형 우편물과 정형 외 우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형 우편물이 한국에서 말하는 규격 우편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에는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분류돼서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규격이라는 말을 사용해버리면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 안에 규격 내로 오해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좀 복잡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형 우편물의 규정은요, 우편물의 길이가 14cm에서 23.5cm, 폭이 9cm에서 12cm의 직사각형이고요. 이 두께는 1cm까지, 그리고 무게는 50g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모님이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신 이 규격 봉투는 길이와 폭은 규정 내이기 때문에 안에 넣는 편지와 또 자료의 두께가 1cm까지 또 무게는 50g까지라면 정형 우편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렵네요. 그래서 네. 구원모님은 A4 용지에 인쇄를 한 다음에 이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규격 외 봉투의 PDF 파일도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형 우편물의 규정을 넘는 정형 외 우편물은 그 다음에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A4 사이즈라면 정형 외 우편물의 규격 내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설명을 들어도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과 한국에서 우편물 규정에 있어서의 규격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저희들도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복잡하네요.
0: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두 가지로 나누고 일본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씩 또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원모님께서 엽서도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엽서의 최소 크기인 90mm 곱하기 140mm는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이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g 이상, 6g 이하. 네, 그리고 종이의 질도요. 일본 우편이 판매하는 우편 엽서와 동등 이상의 두께, 그리고 백색도 흰색이죠. 또 담색, 그러니까 옅은 색이 되겠습니다만 담색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반적인 복사용지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1: 네, 2g이 되지 않는 얇은 종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구원모님,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구원모님께서 이 일본의 우편엽서, 우편봉투까지 직접 만들어 보신다는 시도를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짧은 영상에 소개된 일본 문화의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로 유명한 산리오의 발자취를 더듬는 뮤지엄이 4월 3일에 야마나시현에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헬로키티 등 산리오의 캐릭터가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생활 필수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 필수품을 살 때는 산리오의 캐릭터가 있는 굿즈, 예를 들면 티 코스터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굿즈가 브로그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소중히 읽고 있는 NHK 출판의 신자포니즘 서적은 이 타이틀이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입니다. 이 멋진 타이틀을 응용해서 이번에도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한국에 공존하는 일본 문화를 이 신자포니즘적인 시선에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

0: 있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는 티 코스터 그리고 파우치 보여주셨는데요. 네.
1: 서적도 있죠? 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서적인데.
0: 네. 일본은, 네. 예, 왜 일본, 아,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라고 하는 책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주영님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희야말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이주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 반가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하나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주영님의 사연에서 서울 앵가 마을에 이 화재가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 서울 앵가 마을에 사연이 요즘은 안 와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서울 앵가 마을에 앵가리 이종풍님께서 바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가 마을 앵가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충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날씨가 한창인 요즘 앵가 모임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서울 앵가 마을 회원 5명이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정기 모임 날인 5월 24일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연이 선택이 된다면 아마도 먼저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올해도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일본 분들이 서울 앵가 마을 10월 3일 정기 모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 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강남 선릉 카페에서 일본 화가 고 가토 히로 미츠 씨의 전시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설명도 듣고 특히 고 가토 히로 미츠 씨는 이단 화가로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관람자들 중에는 방송통신대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죠. NHK 국제라디오 방송인 하나카페에 초청되어 인터뷰한 적이 있는 자포니즘 연구자 이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죠. 그래서 NHK 하나카페도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에게도 서울 앵가마을이 방송이 되었다고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0: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너무 다들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1: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특히 일본의 앵가를. 그러니까 보통 모임보다 훨씬 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또 얼마나 화목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이게 저희들도 상상만 해도 머리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네.
0: 네, 네, 다음에 일본에 오실 때는 좀 일찍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또 초대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모임이 촉박했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모임하는 데 가서 취재할 수도 있고 저희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사연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또 같이 이주영님과의 연관성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가리 이종풍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아키타현에 사시는 무라키 노리오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저는 아키타현 쿠사카 정에 사는 무라키 노리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방송에서 쿠사카 레일파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마을 북쪽에 있는 토와다 호수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엔 다시 우리 마을 관광 명소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쿠사카 레일파크는 원래 이웃도시 오오다테에 있는 철도의 역을 재활용한 시설이고 저도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또 저는 대학 시절 한국말을 배우러 이 야마시다 PD님과 같은 이 나라현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요. 귀향할 때에는 일본 서쪽 해안을 통과하는 침대 열차 니혼카이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아키타현 쿠사카 정은 1900년대 초기

0: 에는 일본 최대 광산 산출액을 기록한 도시여서 요코사카 레일파크 인근에는 그 시기에 건설된 서양식 외관이기는 합니다만 내부는 일본 가부키식인 호라쿠칸이라고 하는 극장이나 광산 사무소로 사용된 서양식 목조 3층 건물 등의 관광시설도 있습니다. 요코사카정 자체가 도호쿠 신칸센 노선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기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기회가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상 이유로 한국어 통역사 일을 좀 쉬고 있지만 만약 우리 코사카정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에 우리 마을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1: 네.
0: 무라키 노리현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또 우연하게도 이 무라키님은 지난주 하나 카페에서 관광 정보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코사카 철도 레일파크가 있는 아키타현 코사카정, 조금 전에 편지에는 코사카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정은 코사카 마치라고 읽어요. 이 코사카 마치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우연이지 않나요?
1: 그렇죠. 우리 야마시타 PD 후배이신데,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코오라쿠깡이라는 극장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0: 네.
1: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원 때 여기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로 가서 이 코오라쿠깡에서 메이지 시대 칼싸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당시에 딱 끝나고 나더니 오늘은 아나타가 쉬야쿠, 당신이 주역, 한번 해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0: 네.
1: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칼싸움을 가르쳐주고 칼싸움을 세 명을 한 번에 단칼에 베는 그걸 가르쳐주고 저에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사진까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0: 그것도 아주 우연이네요.
1: 아,
0: 이들과
1: 네. 이
0: 네.
1: 고라쿠강이 30여 년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무라키 도리오님의 이 사연에서 고라쿠강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0: 정말 계속되는 우연이 저희 하나 카페를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라키 노리오님 사연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오늘 관광 정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야마나시현에 있는 NHK 고후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후지산의 여름철 시즌 중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은 올해도 인터넷 특설 사이트에서 등산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야마나시현 쪽, 그쪽에서는 여름철 등산 시즌 중에 등산로의 혼잡, 그리고 매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요, 이 5분 능선, 고고음이라고 하죠. 5분 능선의 이 등산 입구에 게이트를 만들어서 등산객의 사전 예약, 그리고 통행료의 징수 등을 해서요, 이 등산객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예약은 홈페이지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대표자가 이 등산 날과 그다음에 등산 인원수, 그리고 산장의 숙박 여부 등을 입력하고 1인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예약할 때는요, 이 방한구, 그리고 등산화 등의 장비를 갖출 것과 또 밤을 새워서 등산을 하는데 일본 말로 당간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총알 등산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밖에도 룰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편 후지산에서 유일하게 중턱에서 등산할 수가 있는 요시다구치 등산도를 이용해서 5분 능선까지 등산한 분들에게는 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0: 네, 야마나시현 후지산관광진흥그룹은 후지산 신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산 기슭에서의 등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이 고고매, 그러니까 5분 능선 이상의 혼잡 완화로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시즈오카현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 등산철에 한 명당 4,000행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 등산객의

0: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1: 네,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후지산의 올 여름 등산 시즌은 야마나시 현측의 요시다 루트와 시즈오카 현측의 스바시리 루트가 7월 1일부터 그리고 시즈오카 현측의 후지노미야 루트와 고텐바 루트가 7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모두 9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0: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오늘 하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와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또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한국 대구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NHK 월드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자료 공개로 제공하는 정보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또 엽서를 실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우체국 창구에 접수 시 규격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규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참고로 규격 봉투의 크기는 봉투 형태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시 가로 22.7cm, 세로 10.1cm입니다. 규격 위의 봉투는 A4 사이즈 용지에 인쇄한 후에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엽서의 크기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크기인 가로 9cm, 세로 14cm입니다. 제작 파일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구원모님이 일본 우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모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엽서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용어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우편물은 규격 우편물과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서는요, 크게 정형 우편물과 정형 외 우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형 우편물이 한국에서 말하는 규격 우편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일본의 정

0: 대형 외 우편물에는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분류돼서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규격이라는 말을 사용해 버리면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 안에 규격 내로 오해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좀 복잡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형 우편물의 규정은요. 우편물의 길이가 14cm에서 23.5cm, 폭이 9cm에서 12cm의 직사각형이고요. 이 두께는 1cm까지, 그리고 무게는 50g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모님이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신 이 규격 봉투는 길이와 폭은 규정 내이기 때문에 안에 넣는 편지와 또 자료의 두께가 1cm까지, 또 무게는 50g까지라면 정형 우편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렵네요. 그래서 네. 이 부모님은 A4 용지에 인쇄를 한 다음에 이 서류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규격 외 봉투의 PDF 파일도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형 우편물의 규정을 넘는 정형 외 우편물은 그 다음에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A4 사이즈라면 정형 외 우편물의 규격 내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설명을 들어도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과 한국에서 우편물 규정에 있어서의 규격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저희들도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복잡하네요.
0: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두 가지로 나누고 일본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씩도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원모님께서 엽서도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엽서의 최소 크기인 90mm 곱하기 140mm는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이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g 이상, 6g 이하. 네, 그리고 종이의 질도요. 일본 우편이 판매하는 우편 엽서와 동등 이상의 두께, 그리고 백색도 흰색이죠. 또 담색, 그러니까 옅은 색이 되겠습니다만, 담색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반적인 복사용지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1: 네, 2g이 되지 않는 얇은 종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구원모님,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또 구원모님께서 이 일본의 우편 엽서, 우편 봉투까지 직접 만들어 보신다는 시도를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짧은 영상에 소개된 일본 문화의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로 유명한 산리오의 발자취를 더듬는 뮤지엄이 4월 3일에 야마나시현에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헬로키티 등 산리오의 캐릭터가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생활 필수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 필수품을 살 때는 산리오의 캐릭터가 있는 굿즈, 예를 들면 티 코스터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굿즈가 브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소중히 읽고 있는 NHK 출판의 신자포니즘 서적은 이 타이틀이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입니다. 이 멋진 타이틀을 응용해서 이번에도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한국에 공존하는 일본 문화를 이 신자포니즘적인 시선에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 카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말씀하신 헬로 키티가 그려져 있는 티 코스터, 그리고 파우치 보여주셨는데요. 네.
0: 서적도 있죠? 네, 저 방금 소개해 주신 서적인데.
1: 네. 일본은, 예, 왜 일본, 아,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 라고 하는 책,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그리고 이주영님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희야말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 반가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하나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주영님의 사연에서 서울 앵가 마을에 이 화재가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 서울 앵가 마을에 사연이 요즘은 안 와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서울 앵가 마을에 앵가리 이종풍님께서 바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가 마을 앵가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날씨가 한창인 요즘, 앵가 모임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서울 앵가 마을 회원 5명이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정기 모임 날인 5월 24일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연이 선택이 된다면 아마도 먼저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올해도 일본의 한국음악동호회 일본분들이 서울 앵가마을 10월 3일 정기모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강남 선릉카페에서 일본 화가 고 가토 히로미츠 씨의 전시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설명도 듣고 특히 고 가토 히로미츠 씨는 이단 화가로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관람자들 중에는 방송통신대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죠. NHK 국제라디오 방송인 하나카페에 초청되어 인터뷰한 적이 있는 자포니즘 연구자 이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죠. 그래서 NHK 하나카페도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에게도 서울 앵가마을이 방송이 되었다고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1: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너무 다들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0: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특히 일본의 앵가를. 그러니까 보통 모임보다 훨씬 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또 얼마나 화목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이게 저희들도 상상만 해도 머리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네.
1: 네, 다음에 일본에 오실 때는 좀 일찍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또 초대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모임이 촉박했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모임하는 데 가서 취재할 수도 있고 저희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사연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또 같이 이주영님과의 연관성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가리 이종풍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아키타현에 사시는 무라키 노리오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저는 아키타현 쿠사카 정에 사는 무라키 노리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방송에서 쿠사카 레일파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마을 북쪽에 있는 토와다 호수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엔 다시 우리 마을 관광 명소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쿠사카 레일파크는 원래 이웃도시 오오다테에 있는 철도의 역을 재활용한 시설이고 저도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또 저는 대학 시절 한국말을 배우러 이 야마시다 PD님과 같은 이 나라현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요. 귀향할 때에는 일본 서쪽 해안을 통과하는 침대 열차 니혼카이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아키타현 쿠사카 정은 1900년대 초기에는 일본 최대 광산 산출액을 기록한 도시여서 이 쿠사카 레일파크 인근에는 그 시기에 건설된 서양식 외관이기는 합니다만 내부는 일본 가부키 시기인 호라쿠칸이라고 하는 극장이나 광산 사무소로 사용된 서양식 목조 3층 건물 등의 관광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쿠사카정 자체가 도호쿠 신칸센 노선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기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0: 기회가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상 이유로 한국어 통역사 일을 좀 쉬고 있지만 만약 우리 코삭 가정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에 우리 마을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무라키 노리현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또 우연하게도 이 무라키님은 지난주 하나카페에서 관광정보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코사카 철도 레일파크가 있는 아키타현 코사카정, 조금 전에 편지에는 코사카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정은 코사카 마치라고 읽어요. 이 코사카 마치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우연이지 않나요?
1: 그렇죠. 우리 야마시타 PD 후배이신데. 네. 아오.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코라쿠깡이라는 극장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원 때 여기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로 가서 이 코라쿠깡에서 메이지 시대 칼싸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당시에 딱 끝나고 나더니 오늘은 아나타가 슈야쿠, 당신이 주역, 한번 해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0: 네.
1: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칼싸움을 네. 가르쳐주고 칼싸움을 네, 세 명을 한 번에 단칼에 베는 걸 가르쳐주고 저에게 하라고 해서 제가 하고 사진까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0: 그것도 아주 우연이네요.
1: 아, 네. 이 고라쿠강이 네. 30여 년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무라키 노리오님의 이 사연에서 고라쿠깡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감개가 무리합니다. 네,
0: 정말 계속되는 우연이 저희 네. 하나카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라키 노리오님 사연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 관광정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야마나시현에 있는 NHK 고후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후지산의 여름철 시즌 중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은 올해도 인터넷 특설 사이트에서 등산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야마나시현 쪽, 이쪽에서는 여름철 등산 시즌 중에 등산로의 혼잡, 그리고 매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요, 이 5분응선, 고고음이라고 하죠. 5분응선의 이 등산 입구의 게이트를 만들어서 등산객의 사전 예약, 그리고 통행료의 징수 등을 해서요, 이 등산객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예약은 홈페이지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대표자가 이 등산 날과 그 다음에 등산 인원수, 그리고 산장의 숙박 여부 등을 입력하고 1인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예약할 때는요, 이 방한구, 그리고 등산화 등의 장비를 갖출 것과 또 밤을 세워서 등산을 하는데 일본말로 당간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총알 등산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네, 그 밖에도 룰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네, 한편 후지산에서 유일하게 네, 중턱에서 등산할 수가 있는 요시다구치 도산도, 요시다구치 등산도를 이용해서 5분응선까지 등산한 분들에게는 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0: 네, 야마나시현 후지산 관광진흥그룹은 후지산 신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 산 기슭에서의 등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 고고메, 그러니까 5분응선 이상의 혼잡 완화로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시즈오카현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 등산철에 한 명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 등산객의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1: 네,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후지산의 올 여름 등산 시즌은 야마나시현 측의 요시다 루트와 시즈오카현 측의 스바시리 루트가 7월 1일부터 그리고 시즈오카현 측의 후지노미야 루트와 고텐바 루트가 7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모두 9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0: 오늘 관광 정보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와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또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세계 핵 군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는 일본 시간으로 23일 아침 뉴욕 유엔 본부에서 최종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대립해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회하게 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달부터 4주간에 걸쳐 열린 NPT 재검토 회의는 22일 최종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채택을 목표로 한 최종 문서의 초안은 수정이 4번 이뤄졌으며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와 북조선의 비핵화 등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국가 간 대립이 표면화돼 있던 표현이 대폭 삭제됐습니다. 한편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 이란은 어떠한 핵무기도 추구, 개발,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 등을 이란이 삭제하도록 요구한 데 반해 미국은 표현을 남기도록 주장해 물밑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6시경 시작된 회의에서 의장이 매우 유감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회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NPT 재검토 회의에서 최종 문서 채택이 이로써 3회 연속 불발됐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중재국 파키스탄군의 육군참모총장이 이란에 도착하는 등 외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는 파키스탄군은 22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파키스탄의 치안관계 소식통은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이 방문 기간 중에 이란 요인들과 회담하고 전투 종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2일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의 이란 방문에 대해 우리가 중요한 국면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합의가 가까운 단계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의 차이점은 매우 깊고 다방면에 걸쳐 있어 외교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0: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방문지인 스웨덴에서 기자들에게 파키스탄이 계속 이란과의 중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들은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고위급에서 파키스탄군의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 항상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면서 과장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한 것처럼 다른 옵션이 있다며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1: 모테기 외상은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전화회담하고 전투 종결을 향한 유연한 대응을 요청하고 페르시아만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이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6회째를 맞는 양 외상의 전화회담은 22일 저녁에 열렸으며 모테기 외상은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은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전이 유지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사태의 진정화가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란이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미국과 조기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테기 외상은 페르시아만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이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고 올해 1월에 이란 당국에 구속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일본인과 관련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의 현황과 이란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경제산업성은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일본 기업이 관리하는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이르면 25일에 일본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석유 대기업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관리하는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이데미츠 마루가 이르면 25일에 아이지현 치타시에 있는 사업소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는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일본 기업이 관리하는 유조선으로서는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조선에는 일본인 승조원 3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전원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있고 자사 정유소에서 석유 제품으로 정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통괄 조정관은 22일 회견에서 승조원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므로 환영한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적인 안전 항행이 에너지 안전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속 주시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관계 선박 중에는 에네오스 홀딩스의 자회사가 소유한 유조선도 5월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6월 초순 일본에 도착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홋카이도시 아사이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소각로에 아내의 시신을 소각한 것 등으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소각로에 아내의 시신을 소각한 것 등으로 33세 동물원 직원이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 경찰은 22일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직원을 살인 혐의로 재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조사에서 아내의 목을 로프로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에 참가하던 고교생 등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방에츠 자동차도 버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버스를 운전했던 68세 용의자에 대해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감정 유치를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약 3개월 반 동안 전문가의 검사 등이 끝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0: 2025년도 노동자 1인당 현금 급여의 총액은 5년 연속으로 전년도보다 늘었지만 고물가가 이어져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전년도 대비 감소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현금 급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물가 상승이 완만해지고 있다. 춘투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다음 시즌부터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종목으로 현역 복귀를 표명한 우노 쇼마 선수와 혼다 마린 선수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4년 후인 2030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올 가을쯤에 처음으로 공식 경기에 출전해 연기를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그래,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3: 혼토, 가와이.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2: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네、タミ、방울이달린부적을발견하고이렇게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귀여운부적이네요。
1: 미아가동의합니다.
3: 本当かわいい.
0: 정말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縁結び 부적이에요.
4: 800엔になります.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2: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恋人ができるお守り.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가와이
0: 는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5: 오마모리
0: 는 부적이고요.
5: 데스
0: 는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5: 네
0: 는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5: 가와이
0: 처럼이로끝나는형용사를이형용사라고하는데요. 이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1: 가와이. 가와이 ですね.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0: 네, 잘 따라하셨어요?
2: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見て, この T シャツ.
4: 面白いですね.
2: 뜻을 확인할까요?
3: 見て, この T シャツ.
0: 이 티셔츠 봐.
2: 見て는 동사 보다.
1: 見る의
2: 태형인데 가벼운 의뢰를 나타냅니다.
1: この는
2: 이.
1: T셔츠는
2: 티셔츠입니다.
4: 面白いですね.
0: 재미있네요.
2: 좀 전에 배운 이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감을 말했는데요.
1: 面白い는
2: 재미있다입니다. 뒤에 동의나 공감을 구하는 네를 붙였죠?
0: 네,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面白い面白いですね.
2: 그럼 소감을 말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맛있는 빵을 파는 유명한 가게에 갔는데 가게에서 본 빵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고 상상해보세요. 크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크다는
1: 오기, 오기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오기 ですね. 大きいですね.
2: 다음에는 기념품 가게에서 예쁜 지갑을 발견했는데 값이 아주 비싸서 놀랐습니다. 비싸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값이 비싸다는
1: 高い, 高い
2: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5: 高いですね. 高いですね.
2: 오늘의 추가 표현은 타미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1: これをください.
2: 는 이것을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1: ください.
2: 는 주세요. 쇼핑을 할 때 원하는 물건을 가리키면서 또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가리키면서
1: これをください.
2: 라고 하면 통할 거예요.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これをください.
2: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6: 可愛いお守りですね.
7: 本当可愛い.
6: これもいいですね.
8: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800円 になります.
7: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6: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9: 미아의 트래블 가이드.
0: 미아의 여행 안내 코너입니다. 이번 대화에서는 센소지 절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절과 신사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2: 일본에는 각지의 신사나 절이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에 전해 내려오는 신도의 신들을 모시는 곳이고요. 절은 약 1500년 전에 대륙에서 일본에 전해진 불교의 시설입니다.
0: 관광 명소가 된 곳도 많죠?
2: 네. 여러 시대의 기술이 집약된 건조물과 공예품, 불상, 아름다운 정원 등을 감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죠.
0: 네, 도쿄에서는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과 메이지 진구 신사가 유명하죠.
2: 네, 거대한 불상이 있는 나라의 도다이지 절, 신화의 고장으로 알려진 시마네현의 이즈모 타이샤 신사 같은 곳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죠.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자료 공개로 제공하는 정보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또 엽서를 실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우체국 창구에 접수 시 규격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규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참고로 규격 봉투의 크기는 봉투 형태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시 가로 22.7cm, 세로 10.1cm입니다. 규격 위의 봉투는 A4 사이즈 용지에 인쇄한 후에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엽서의 크기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크기인 가로 9cm, 세로 14cm입니다. 제작 파일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구원모님이 일본 우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모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엽서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용어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우편물은 규격 우편물과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서는요, 크게 정형 우편물과 정형 외 우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형 우편물이 한국에서 말하는 규격 우편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에는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분류돼서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규격이라는 말을 사용해 버리면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 안에 규격 내로 오해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좀 복잡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형 우편물의 규정은요, 우편물의 길이가 14cm에서 23.5cm, 폭이 9cm에서 12cm의 직사각형이고요. 이 두께는 1cm까지, 그리고 무게는 50g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모님이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신 이 규격 봉투는 길이와 폭은 규정 내이기 때문에 안에 넣는 편지와 또 자료의 두께가 1cm까지 또 무게는 50g까지라면 정형 우편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렵네요. 그래서 네. 구원모님은 A4 용지에 인쇄를 한 다음에 이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규격 외 봉투의 PDF 파일도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형 우편물의 규정을 넘는 정형 외 우편물은 그 다음에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A4 사이즈라면 정형 외 우편물의 규격 내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설명을 들어도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과 한국에서 우편물 규정에 있어서의 규격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저희들도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복잡하네요.
0: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두 가지로 나누고 일본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씩 또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원모님께서 엽서도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엽서의 최소 크기인 90mm 곱하기 140mm는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이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g 이상, 6g 이하. 네, 그리고 종이의 질도요. 일본 우편이 판매하는 우편 엽서와 동등 이상의 두께, 그리고 백색도 흰색이죠. 또 담색, 그러니까 옅은 색이 되겠습니다만 담색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반적인 복사용지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1: 네, 2g이 되지 않는 얇은 종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구원모님,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또 구원모님께서 이 일본의 우편 엽서, 우편 봉투까지 직접 만들어 보신다는 시도를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짧은 영상에 소개된 일본 문화의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로 유명한 산리오의 발자취를 더듬는 뮤지엄이 4월 3일에 야마나시현에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헬로키티 등 산리오의 캐릭터가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생활 필수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 필수품을 살 때는 산리오의 캐릭터가 있는 굿즈, 예를 들면 티 코스터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굿즈가 브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소중히 읽고 있는 NHK 출판의 신자포니즘 서적은 이 타이틀이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입니다. 이 멋진 타이틀을 응용해서 이번에도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한국에 공존하는 일본 문화를 이 신자포니즘적인 시선에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는 티 코스터 그리고 파우치 보여주셨는데요. 네.
0: 서적도 있죠? 네, 저 방금 소개해 주신 서적인데.
1: 네. 일본은, 네. 예, 왜 일본, 아,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라고 하는 책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주영님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희야말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 반가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하나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주영님의 사연에서 서울 앵가 마을의 이 화제가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 서울 앵가 마을의 사연이 요즘은 안 와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서울 앵가 마을의 앵가리 이종풍님께서 바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가 마을 앵가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충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날씨가 한창인 요즘, 앵가 모임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서울 앵가 마을 회원 5명이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정기 모임 날인 5월 24일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연이 선택이 된다면 아마도 먼저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올해도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일본 분들이 서울 앵가 마을 10월 3일 정기 모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 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강남 선릉 카페에서 일본 화가 고 가토 히로 미츠 씨의 전시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설명도 듣고, 특히 고 가토 히로 미츠 씨는 이단 화가로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관람자들 중에는 방송통신대 일본어 번역 연구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죠. NHK 국제 라디오 방송인 하나카페에 초청되어 인터뷰한 적이 있는 자포니즘 연구자 이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죠. 그래서 NHK 하나카페도 일본어 번역 연구회 회원들에게도 서울 앵가 마을이 방송이 되었다고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1: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너무 다들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0: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특히 일본의 앵가를. 그러니까 보통 모임보다 훨씬 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또 얼마나 네. 화목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이게 저희들도 상상만 해도 머리에 선악이 떠오릅니다. 네.
1: 네. 네, 다음에 일본에 오실 때는 좀 일찍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또 초대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모임이 촉박했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모임하는 데 가서 취재할 수도 있고 저희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사연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또 같이 이주영님과의 연관성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까리 이종풍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아키타현에 사시는 무라키 노리오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저는 아키타현 쿠사카 정에 사는 무라키 노리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방송에서 쿠사카 레일파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마을 북쪽에 있는 토와다 호수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엔 다시 우리 마을 관광 명소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쿠사카 레일파크는 원래 이웃도시 오오다테를 잇는 철도의 역을 재활용한 시설이고 저도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또 저는 대학 시절 한국말을 배우러 이 야마시다 PD님과 같은 이 나라현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요. 귀향할 때에는 일본 서쪽 해안을 통과하는 침대 열차 니혼카이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아키타현 쿠사카 정은 1900년대 초기에는 일본 최대 광산 산출액을 기록한 도시여서 이 쿠사카 레일파크 인근에는 그 시기에 건설된 서양식 외관이기는 합니다만 내부는 일본 가부키식인 호라쿠칸이라고 하는 극장이나 광산 사무소로 사용된 서양식 목조 3층 건물 등의 관광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쿠사카 정 자체가 도호쿠 신칸센 노선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기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기회가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상 이유로 한국어 통역사 일을 좀 쉬고 있지만 만약 우리 쿠사카 정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에 우리 마을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무라키 노리오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또 우연하게도 이 무라키님은 지난주 하나카페에서 관광정보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쿠사카 철도 레일파크가 있는 아키타현 쿠사카 정, 조금 전에 편지에는 쿠사카 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정은

0: 쿠사카 마치라고 읽어요. 이 쿠사카 마치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우연이지 않나요?
1: 그렇죠. 우리 야마시타 PD 후배이신데, 네. 아우,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코라쿠깡이라는 극장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0: 네.
1: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원 때 여기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로 가서 이 코라쿠깡에서 메이지 시대 칼 싸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당시에 딱 끝나고 나더니 오늘은 아나타가 슈야쿠, 당신이 주역, 한번 해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0: 네.
1: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0: 예.
1: 칼싸움을 가르쳐주고 칼싸움을 세 명을 한 번에 단칼에 베는 걸 가르쳐주고 저에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사진까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0: 너도 아주 우연이네요.
1: 네. 이
0: 너무,
1: 고라쿠강이 30여 년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무라키 도리오님의 이 사연에서 고라쿠깡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0: 정말 계속되는 우연이 저희 하나
1: 네.
0: 카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라키 노리오님 사연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오늘 관광 정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야마나시현에 있는 NHK 고후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후지산의 여름철 시즌 중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은 올해도 인터넷 특설 사이트에서 등산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야마나시현 쪽, 이쪽에서는 여름철 등산 시즌 중에 등산로의 혼잡, 그리고 매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요, 이 5분 능선, 고고음이라고 하죠. 5분 능선의 이 등산 입구에 게이트를 만들어서 등산객의 사전 예약, 그리고 통행료의 징수 등을 해서요, 이 등산객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예약은 홈페이지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대표자가 이 등산 날과 그다음에 등산 인원수, 그리고 산장의 숙박 여부 등을 입력하고 1인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예약할 때는요, 이 방한구, 그리고 등산화 등의 장비를 갖출 것과 또 밤을 새워서 등산을 하는데 일본말로 당간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총알 등산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밖에도 룰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편 후지산에서 유일하게 중턱에서 등산할 수가 있는 요시다구치 등산도를 이용해서 5부 능선까지 등산한 분들에게는 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0: 네, 야마나시현 후지산 관광진흥그룹은 후지산 신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산 기슭에서의 등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이 고고매, 그러니까 5분 능선 이상의 혼잡 완화로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시즈오카현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 등산철에 한 명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 등산객의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1: 네,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후지산의 올 여름 등산 시즌은 야마나시현 측의 요시다 루트와 시즈오카현 측의 스바시리 루트가 7월 1일부터, 그리고 시즈오카현 측의 후지노미야 루트와 고텐바 루트가 7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모두 9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0: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와 하나 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또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캄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結び、
3: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内容を確認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3: 本当、かわいい.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2: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엔무스비 부적이에요.
4: 800엔이 나리마스.
0: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르 오마모리.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가와이 오마모리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6: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6: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6: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6: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6: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6: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6: ですね를
0: 붙여서
6: 가와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6: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가와이. 가와이 ですね. 가와이 오마모리 ですね.
1: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見て, この T シャツ.
8: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7: 見て, 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6: 見て
0: 는동사보다
6: 見る
0: 의태형인데가벼운의뢰를나타냅니다
6: この
0: 는이
6: T 셔츠
0: 는 T 셔츠입니다
4: 오모시로이ですね
1: 재미있네요
0: 좀전에배운이형용사를사용해서소감을말했는데요
6: 오모시로이
0: 는재미있다입니다뒤에동의나공감을구하는네를붙였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오모시로이오모시로이ですね
0: 그럼소감을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여러분이맛있는빵을파는유명한가게에갔는데가게에서본빵이예상했던것보다훨씬커서놀랐다고상상해보세요크네요라고말해보세요크다는
6: 오기오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오기ですね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기념품가게에서예쁜지갑을발견했는데값이아주비싸서놀랐습니다비싸네요라고말해보세요값이비싸다는
6: 高い高い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高いですね高い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これをください
6: これをください
0: 는이것을주세요라는뜻입니다
6: ください
0: 는주세요쇼핑을할때원하는물건을가리키면서또는음식점에서메뉴를가리키면서
6: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하면통할거예요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結び
3: 縁結び、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8: 미아의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여행안내코너입니다이번대화에서는센소지절이나왔는데요오늘은일본의절과신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각지의신사나절이있습니다신사는일본에전해내려오는신도의신들을모시는곳이고요절은약1500년전에대륙에서일본에전해진불교의시설입니다
1: 관광명소가된곳도많죠
0: 네여러시대의기술이집약된건조물과공예품불상아름다운정원등을감상하기위해찾는사람들도많죠
1: 네도쿄에서는아사쿠사의센소지절과메이지진구신사가유명하죠
0: 네거대한불상이있는나라의도다이지절신화의고장으로알려진시마네현의이즈모타이샤신사같은곳도관광객들에게인기가있죠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세계 핵 군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NPT 핵확산 금지조약 재검토 회의는 일본 시간으로 23일 아침 뉴욕 유엔 본부에서 최종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란이 대립해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회하게 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지난달부터 4주간에 걸쳐 열린 NPT 재검토 회의는 22일 최종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채택을 목표로 한 최종 문서의 초안은 수정이 4번 이뤄졌으며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와 북조선의 비핵화 등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국가 간 대립이 표면화돼 있던 표현이 대폭 삭제됐습니다. 한편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 이란은 어떠한 핵무기도 추구, 개발,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 등을 이란이 삭제하도록 요구한 데 반해 미국은 표현을 남기도록 주장해 물밑 협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시간으로 23일 오전 6시경 시작된 회의에서 의장이 매우 유감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회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NPT 재검토 회의에서 최종 문서 채택이 이로써 3회 연속 불발됐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전투 종결을 위한 협상과 관련해 중재국 파키스탄군의 육군참모총장이 이란에 도착하는 등 외교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는 파키스탄군은 22일 밤 성명을 발표하고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파키스탄의 치안관계 소식통은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이 방문 기간 중에 이란 요인들과 회담하고 전투 종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22일 문의로 육군참모총장의 이란 방문에 대해 우리가 중요한 국면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또 합의가 가까운 단계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의 차이점은 매우 깊고 다방면에 걸쳐 있어 외교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방문지인 스웨덴에서 기자들에게 파키스탄이 계속 이란과의 중재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들은 칭찬할 만한 일을 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고위급에서 파키스탄군의 문의로 육군참모총장과 항상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다면서 과장도 과소평가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한 것처럼 다른 옵션이 있다며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0: 모테기 외상은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과 전화회담하고 전투 종결을 향한 유연한 대응을 요청하고 페르시아만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이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6회째를 맞는 양 외상의 전화회담은 22일 저녁에 열렸으며 모테기 외상은 이란 정세가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뤄진 것은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휴전이 유지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사태의 진정화가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이란이 계속해서 최대한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미국과 조기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테기 외상은 페르시아만에 남아있는 모든 선박이 하루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고 올해 1월에 이란 당국에 구속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일본인과 관련된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외무

0: 국무장관은 미국과의 협상의 현황과 이란 측의 입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경제산업성은 중동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일본 기업이 관리하는 선박으로서는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이르면 25일에 일본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석유 대기업 이데미츠 코산의 자회사가 관리하는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 이데미츠 마루가 이르면 25일에 아이지현 치타시에 있는 사업소에 도착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는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일본 기업이 관리하는 유조선으로서는 처음으로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조선에는 일본인 승조원 3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전원 건강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이 유조선이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약 200만 배럴을 싣고 있고 자사 정유소에서 석유 제품으로 정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의 통괄 조정관은 22일 회견에서 승조원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뻐할 일이므로 환영한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적인 안전 항행이 에너지 안전 공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속 주시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관계 선박 중에는 에네오스 홀딩스의 자회사가 소유한 유조선도 5월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6월 초순 일본에 도착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홋카이도시 아사이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소각로에 아내의 시신을 소각한 것 등으로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아사이야마 동물원의 소각로에 아내의 시신을 소각한 것 등으로 33세 동물원 직원이 체포, 기소된 사건에서 경찰은 22일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직원을 살인 혐의로 재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조사에서 아내의 목을 로프로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에 참가하던 고교생 등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쿠시마현 방에츠 자동차도 버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버스를 운전했던 68세 용의자에 대해 형사 책임 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감정 유치를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약 3개월 반 동안 전문가의 검사 등이 끝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0: 2025년도 노동자 1인당 현금 급여의 총액은 5년 연속으로 전년도보다 늘었지만 고물가가 이어져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전년도 대비 감소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현금 급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물가 상승이 완만해지고 있다. 춘투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다음 시즌부터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댄스 종목으로 현역 복귀를 표명한 우노 쇼마 선수와 혼다 마린 선수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4년 후인 2030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할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올 가을쯤에 처음으로 공식 경기에 출전해 연기를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에는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2과 소감을 전하거나 설명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함께 도쿄 아사쿠사의 센소지 절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 두 사람은 절에 부적 파는 곳에 와 있습니다.
0: 부적, 오마모리는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ほんと、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5: 縁結び、
3: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네, 탐이 방울이 달린 부적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0: 이거 귀여운 부적이네요.
1: 미아가 동의합니다.
0: 정말 귀엽다.
1: 탐은 또 하나 마음이 가는 부적을 찾아냈습니다.
0: 이것도 좋네요.
1: 절에서 부적을 파는 사람이 설명해 줍니다.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
0: 그건 엔무스비 부적이에요. 800엔이 되겠습니다.
1: 탐은 부적을 설명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5: 엔무스.
1: 미아가 가르쳐줍니다.
3: 엔무스비, 코이비토가 데키르 오마모리.
0: 엔무스비, 애인이 생기는 부적.
1: 탐은 그 부적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2: 자, 고레오 쿠다사이.
0: 그럼 이것을 주세요. 부적은 사업 번창, 교통 안전, 학업 성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 네, 그중에서 탐이 고른 게 연분을 맺어주는 부적이었군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귀여운 부적이네요.
2: 可愛いお守りですね.
0: 이걸 배우면 소감을 전달하거나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6: 가와이는
0: 귀엽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6: 오마모리는
0: 부적이고요.
6: 데스는
0: 문장 끝에 붙이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그 뒤에
6: 네는
0: 상대방의 동의나 공감을 구할 때 문장 맨 끝에 붙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형용사의 사용법입니다.
6: 가와이처럼
0: 이로 끝나는 형용사를 이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6: 가와이 오마모리
0: 귀여운 부적처럼 명사 앞에 그대로 붙여서 그 명사를 수식할 수 있죠.
1: 그런데 미아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혼또 가와이 정말 귀엽다 라고 했죠?
0: 네, 이 형용사는 귀엽다,
6: 가와이처럼
0: 그 단어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문장 끝에
6: ですね를
0: 붙여서
6: 가와이ですね라고
0: 하면 정중한 느낌이 듭니다. 탐이 말한
6: これもいいですね
0: 이것도 좋네요의 이도 이 형용사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6: 可愛い。可愛いですね。可愛いお守りですね。
1: 네,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기념품을 보면서 소감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7: 見て、 この T シャツ。
8: 面白いですね.
0: 뜻을 확인할까요?
7: 見て、この T シャツ.
1: 이 티셔츠 봐.
6: 見て
0: 는동사보다
6: 見る
0: 의태형인데가벼운의류에를나타냅니다
6: この
0: 는이
6: T 셔츠
0: 는 T 셔츠입니다
4: おもしろいですね
1: 재미있네요
0: 좀전에배운이형용사를사용해서소감을말했는데요
6: おもしろい
0: 는재미있다입니다뒤에동의나공감을구하는네를붙였죠
1: 네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おもしろい面白いですね
0: 그럼소감을말하는연습을해볼까요여러분이맛있는빵을파는유명한가게에갔는데가게에서본빵이예상했던것보다훨씬커서놀랐다고상상해보세요크네요라고말해보세요크다는
6: 오기오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大きいですね。大きいですね。
0: 다음에는기념품가게에서예쁜지갑을발견했는데값이아주비싸서놀랐습니다비싸네요라고말해보세요값이비싸다는
6: 高い高い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7: 高いですね高いですね。
0: 오늘의추가표현은탐이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2: 「これをください」
6: 「これをください」
0: 는이것을주세요라는뜻입니다
6: 「ください」
0: 는주세요쇼핑을할때원하는물건을가리키면서또는음식점에서메뉴를가리키면서
6: これをください
0: 라고하면통할거예요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6: これをください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これ、かわいいお守りですね。
3: 本当、かわいい。
2: これもいいですね。
4: それは縁結びのお守りです。800円になります。
2: 縁結び、
3: 恋人ができるお守り。
2: じゃあ、これをください。
8: ミーアのトラベルガイド。
1: ミーアの여행안내코너입니다。이번대화에서는센소지절이나왔는데요오늘은일본의절과신사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는각지의신사나절이있습니다신사는일본에전해내려오는신도의신들을모시는곳이고요절은약1500년전에대륙에서일본에전해진불교의시설입니다
1: 관광명소가된곳도많죠
0: 네여러시대의기술이집약된건조물과공예품불상아름다운정원등을감상하기위해찾는사람들도많죠
1: 네도쿄에서는아사쿠사의센소지절과메이지진구신사가유명하죠
0: 네거대한불상이있는나라의도다이지절신화의고장으로알려진시마네현의이즈모타이샤신사같은곳도관광객들에게인기가있죠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